0: 정말 정말 양반의 양꼬포 이바히바 양반와 쌈바를 맞춰 환영 어느 나라를 하자
1: 어미님의 찬양으로
0: 양민 마카스야 와이프 수어 루프마 약속마 내 친인은 고구려

자, 나의 안녕이 자, 우리 제로 소위 안녕이야. 내 메카 전에서 어버는 버는 사카와 내 메카 전에서 얻는 사카냐고 뱉는와 에사서 워 we are untouchable.

살려 살려 살리지 마. 마이맨 백장 왔어. 밀리언과 조합을 해야 돼. 쏘네. 에브라이 쌍다 타산무 미용예인 남의 밀리야 파하오냐 돈자이 파타그르나 돈자이 마이앤야이 냥포포가스예이 밀리야 어파타 밀리야 어파타 워디야야니카세 파하오냐 쿠다디 몇바자냐미야 와피야피야 Yeah, that one of my songs. Wow, the top of Yanikate, what the fuck? Yanikate, wow, the top of that's enough. What could it take to outcome? I get you, that's it. I get you, that's all. Who now found so? Jack, on Waba, my wonderful Miss Alta, my young Yannick, my young one up with me, young one in Tumano Sano, my young one in Papua, young one up with me, one of his sons.

0: 여러분 꼭 믿으라 모아
1: 아야미 가라지 지지부 아야미 어부루
0: 여러분 아디 아디 아바 쿠페 마지 미프르민 삼아바야 미야 아디 아바 쿠페 나 야 우냥 쿠폰쿠 엔나 우님 나 세미 야 우냥 쿠폰 하트 미 야 우냥 미 와쿠마데 미 지니 나 미 지토미 사 우냥 쿠폰 미 코스마 소자노 에고 미소

마마 왔으라니 우였으라니 아야메서 자 이나미 어덜로 아야메서 자 우였으라니 아니면 메시 우였으라니 제세리 아마 우였으라니 왜냐 왜냐니 바타테비카 바페리 와후 이엔 워보우 이 누워 시세우니 베리에 헤 우였으라니

0: 싸우며 거비. 헤이! 으하! 어서 연이 구나 들어와다! 내 몸이야는 빵!
1: 사카바 해파라로 세한데라데사. 리마하바바바바 소하카데네로.